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미들의 합창이 열을 올리던 여름의 불고개를 넘어 여기저기서 약속이나 한 듯이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향길 양켠에 가늘고 긴 허리를 펴고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는 푸르청청한 가을 하늘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길손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앞마당은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아름다운 고향의 초가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꿈꾸는 장백을 감상합시다.

0: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중학교 졸업 50주년을 축하하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시에는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동창들이 필업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창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동성 이중을 졸업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름없이 순진하고 그 자태였습니다. 오늘 동창들에게 노래 한 곡 선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창들 10년, 20년 이런 모임을 자주 가지고 앞으로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
0: 네, 그럼 김진숙 씨가 모든 동창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그리운 동창들아를 보내드립니다.

0: 살아간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또다시 다른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사람에 따라 각자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풍경은 다르지만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연결씨의 최철씨는 항상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친구 김충권씨가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면서 친구가 즐겨보는 소풍 부조사계절을 요청해봤습니다. 김충권씨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로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거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내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상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한 통 병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결을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매모가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을 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을로.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2: 아이고, 뭐, 젊어.
1: 예.
2: 내 좀 보살.
1: 뽑소. 예. 아가? 아, 어째래?
2: 이거 뭐 젊어해. 머리를 잘 썼다 해. 내 정말 담보가.
1: 에이.
2: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1: 뭐 타짜 크게 되겠었지.
2: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
1: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2: 우리 아들이 학교를 붙었다 해.
1: 축하한다, 축하요.
2: 야, 감사. 그네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야 돼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1: 알았습니다.
2: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래.
1: 걔가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릴 텐데.
2: 야.
1: 자, 갑시다. 이야, 대박.
3: 어머니, 사람들 그 사시고 빠르기도 빠르다. 어찌는가 나 이거 빨리 링기 해야 되겠는데 그건 썼구나.
2: 어제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라바이, 와, 한쪽한 미술 봐.
1: 미술.
2: 이거 봐서,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라바이, 와, 한쪽한 민발킹가 봐.
1: 아, 민발킹가, 따다디 민발킹가.
3: 그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끝까지 열두죠.
2: 아, 그 말은 맞습니다. 예, 거기서 머리 뽕뽕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거기서 어머니 이렇게 사날 은혜 나면.
2: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예.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2: 내 한바탕 오른쪽 맨피 올 뻔했어.
3: 그만해 포기했어.
2: 어찌
1: 저 부인 먼저.
2: 아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되구만.
3: 어째서?
2: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저녁.
2: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3: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2: 그지 말고 붙었어.
1: 예. 나도 붙었어. 예. 축하한다. 축하. 자, 이렇게 합시다.
4: 갑시다. 예. 아, 이렇게 고운 일에 얼굴을 붉히지 말고.
2: 예.
4: 아, 집에 하는 은행할까?
2: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아, 그 중점인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학교 붙었습니다.
4: 아, 중도 안에.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2: 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4: 그렇죠. 그, 저 집에 하는 은행학교 붙었어.
3: 우리 안?
4: 예.
3: 우리 안은 리영근 사립 순나이 대학에가 딱 붙었어.
2: 네, 소리를 하고 있구만.
3: 어째?
2: 무슨 일이야? 사립대학이라.
3: 아, 사립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4: 저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2: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봐.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4: 이거 저 손님이
2: 이렇게 해야 된다.
3: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하면서리 침에 깎이겠어리. 옆자 끝이지요.
4: 사람들이 옳습니까?
2: 이게 어째 영기신의 전화번호 책밖에 왔잰가?
3: 네! 죽었다 하면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봐도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2: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 없구만. 예.
3: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빛이 없다.
2: 아이고. 하긴 그렇었구만.
3: 예.
2: 그 우리 민족이 풍성스까이가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3: 무슨 바람?
4: 무슨 바람?
2: 그 첫돌 생일을 제쳐놓고
4: 네.
2: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성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4: 네,
2: 아, 이 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4: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2: 네?
4: 네, 그런 게.
3: 아이고, 이거 보셔, 이거 보셔.
4: 네.
3: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2: 무슨 게란두?
4: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처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센다.
2: 아, 이거. 학생 아들 도시 일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여섯 번도?
3: 예.
2: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큼 년에 열 번 넘어갔다 왔어.
3: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2: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만 해. 내 5년 동안 내 야드 번이나 갔다 왔어구만.
4: 미진이네,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야드
2: 번.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된다.
4: 예.
2: 이거 봐봐.
4: 예.
2: 내 친구 그 사람이.
4: 예.
2: 5년 동안 예? 네 번 결혼했어.
4: 네? 네.
2: 그 결혼을 할 때마다 있잖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니까 또 타올 잔치를 또 네 번. 그래 그 5년 동안 여덟 번 했는데.
4: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모두 재간도 있다.
3: 아이고,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체놓고 누구시

0: 3만원만 12만 원.
1: 어머니
0: 그게 그러지 말 그래.
1: 어머니 한 번 한 번만 일 맞으면서
0: 한 번
1: 다수 한 여름을 맞으면서
0: 한 번
1: 예체납서 그리고 풍년 가을을 맞으면서 냈다
2: 한 번 한 번
1: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0: 모두 네 번만 무슨
3: 네 번
1: 그래 네 번이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거중동창 석교동창 세패지
2: 예
1: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주동 그랬거나 네 번 3, 4, 12, 12번
0: 맞습니다
1: 우리 저중기연회가 싹 성립됐습니다 미쳤어 우리 미쳤어
4: 하여간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0: 네. 노벨사 말입니다
4: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상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소아초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게.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아, 그래. 야!
0: 야, 그날이 빨리 오라.
2: 번호 누를 줄 안가?
3: 안가.
1: 오, 똑똑하다.
2: 치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안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3: 아빠 욕합니다.
2: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워, 치워, 치워.
3: 연희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4: 아빠 내 것 먼저
1: 해. 아, 내가 먼저 해.
4: 야, 하지 말라고.
1: 아이고야. 어째?
3: 좀 조용하면 안 된가?
4: 안 보일까? 차라, 차라.
5: 손님이 성격을 쓴다.
2: 손님이 치셔.
3: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응? 야, 우리야.
2: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1: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돼.
4: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돼.
1: 이 아줌마 이게 정말 답답하다 이거.
6: 선생님 아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7: 선생님.
6: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리에는 감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주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달아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내고향의 미식과 아름다운 풍경은 사면팔방으로부터 유람객들을 연변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연변에는 많은 유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식을 줄 모르는 우리 연변의 인기는 한여름날의 기온처럼 점점 뜨거워집니다. 광주에서 근무하는 오윤자 씨는 5년 만에 고향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맛있는 먹거리로 오윤자 씨는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훔치는 내 고향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봄이면 곡식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푸르싱싱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곡식들이 무르익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나 때가 되어야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연기시의 김성만 씨는 교원이란 사명감을 안고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이제는 정년 퇴직도 하고 벌써 인생의 가을까지 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노래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서 노래 날라리 타령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을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가을의 높고 맑은 하늘을 읽으며 가을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가을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아픔도 사라지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채워집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께서 고향의 초가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오늘 오프닝 곡으로 행복해요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실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돼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혜성처럼 반짝 등장해 주신 분들, 그리고 언제나처럼 여전히 저희 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상민의 노래 고마워요 보내드렸는데요. 어쩌면 저의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는 저의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한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된 노래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성 클럽 위챗그룹에 계시는 한영남님께서 제일 첫 순으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황가람 가수가 부른 노래를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힐링의 노래를 요청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딧불 황가람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금방 여성 클럽 위치 그룹의 한영남님께서 요청한 노래 나는 반딧불 황가람 가수의 노래로 듣고 왔는데요. 요즘 인기몰이 중인 그런 노래죠.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정혜선 작가님의 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함께 작품 먼저 만나볼까요?

살집 장식이 마무리되고 이사 날짜가 주말로 잡혔다. 엄마, 새 식구 살림에 뭐가 이렇게 많았지? 책장에서 책들을 내리워 차곡차곡 넣고 나니 동네 슈퍼에서 얻어온 종이박스 몇 개가 벌써 다 찼다. 흘러내린 앞머리를 훔치며 객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저쪽 문께에 놓인 큼직한 가방 두 개와 크고 작은 쇼핑백들을 멀거니 바라봤다. 옷장에서 그 많은 옷들을 내리워서 곱게 포개서 저 가방들에 넣는다고 치자. 그런데 대책 없이 생겨버릴 그 많은 구김살들은 또 어떡한단 말인가. 주방에서는 엄마가

은수저, 버리고 갈 수 없는 말짱 새 것들이다. 종이박스 몇 개를 더 얻어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엄마,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요? 당장 울어버릴 것만 같은 나를 지켜보고

는 우리 집에 오게 됐다. 고중 입시를 앞둔 아들애를 애면 글면 혼자서 챙길 이 딸이 걱정돼서 몇십 년간 정을 붙이고 살아온 고향집의 살림을 접기로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오래된 물건은 죄다 버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챙겨온 게 있을 줄이야. 다른 때 같았으면 째려봤을 낡은 보자기가 오늘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삿짐들을 모두 옮기고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되자 맨 먼저 후라이팬 손잡이가 삐죽이 나온 보따리가 주방에 옮겨졌다.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동백꽃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 보자기는 내가 어릴 적 우리 집 안방 벽에 걸어놓은 옷들을 가려주는 옥양목으로 만든 옷 가리개였다. 음력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그 안에는 농사일로 겨우 입살이나 하는 삼촌네 허름한 옷도, 남편이 진료소를 차려 꽤 버젓이 사는 고모네 비싼 옷도 걸리곤 했다. 10명이 넘는 식구들로 아래우 온돌방이 며칠씩 북적이는 것이 그 년대의 명절 풍경이긴 했으나 하루 세 끼를 갖춰야 하는 엄마로서는 어지간히 고달팠으리라. 그래도 엄마는 진종일 아래목에 누워 아름자락만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겨우 수저나 놓는 매련한 고모나 과자 한 봉지, 술 한 병 들고 올 때 없으면서도 돈자락만 늘어놓는 고모부에게 얄미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일행이 떠나갈 무렵이면 고기부치 몇 근이라도 동서의 낡은 가방에 가만히 넣어주었고 삼촌에게는 몰래 돈 묶음을 건네곤 했다. 돈은 5원짜리 한 묶음일 때도 있었고 2원짜리 두 묶음일 때도 있었다. 후에야 알았지만 그건 엄마가 몇 해 동안 옷 한 벌, 크림 한 통 사지 않고 자식에게 고기 반찬 몇 번 적게 해먹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악착같이 남긴 돈이었다. 삼촌이 대를 사위로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엄마는 결국 삼촌에게 우리 먼저 두 칸짜리 벽돌집을 마련해 주었고 부업을 해서 잘 살아보려는 삼촌의 의지에도 한결같이 힘을 실어주었다. 붉은색 치고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꽃잎을 가졌으나 추울수록 더 진하고 큰 꽃을 피우는 동백꽃에 굳은 지조를 닮은 듯 엄마는 가난한 정씨 가문에 들어선 날부터 혼신을 다해 살림을 일구며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았다. 엄마는 약하고 어려운 형제는 보자기가 돼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못나고 허물이는 형제에게는 옷가리개가 돼 그들을 덮어주고 가려줬다. 내 귀통에 복자가 수놓인 황금색 보자기 매듭 사이로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의학 서적이며 침구통이 보인다. 아버지의 유물이 들어있는 보따리였으니 당연히 엄마 방으로 옮겨졌다. 엄마는 아버지의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에 반하고 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카리스마와 주변의 마음을 모으는 인간 매력에 끌렸을 것이다. 다만 아버지 머리맡에는 늘 많은 약병과 의학서적 그리고 침구통이 놓여 있었다.
허약하고 다병한 아버지를 위해 엄마는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고 어느 한 끼도 따끈한 밥과 반찬으로 상을 차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철을 놓칠세라 산나물과 약재를 캐다가 말리웠고 1년의 절반 이상은 아침을 지으면서

끈이 잦은 아버지를 따라 자주 움직여야 했기에 엄마는 수학교원에서 회계로 일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업 경력이 바뀌다 보니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직함 경쟁에서 밀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세월에 대학 전과를 졸업한 엄마에게는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었지만 회사 일로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몇 며칠 만취해 집에 들어와도 엄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속이 쓰려 바로 잠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고담줄론을 조용히 다 들어주고 어린애 구슬리듯 조곤조곤 달래서 새벽잠이라도 자게 했다. 그렇게 자신보다 가족을 더 보듬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건만 피할 수 없는 불길하고 치명적인 운명의 타격이 엄마의 삶 전체를 흔들었다.

애지중지했던 큰딸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했을 나이에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몹쓸 병으로 말라서 사라져 버렸다. 22여 년을 고이 키워온 자신을 꼭 닮은 착한 아이였다. 날이 갈수록 큰딸의 빈자리가 더 뚜렷하게 마음을 아프게 달궜다. 딸애가 뱃속에서 열 달을 자라 선물처럼 자기 곁에 와주었던 날부터 점점 사라져가는 숨을 놓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고 몸부림치다가 한 줄기 연기가 돼 사라져버리던 날까지의 모든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환영처럼 반복돼 나타났다. 자식 잃은 부모의 삶은 그 부재를 견디고 일상에 적응해 나가는 죽음의 연속이었다. 숨 넘어가는 자식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살아있어야 하는 자신이 미안해서 죽고 문드러진 마음으로 살아갔다. 약한 체질에 심근염까지 앓고 있던 아버지는 매일 밤 꿈속에서 큰딸의 존재를 불러냈고 자책감, 절망감에 시달렸다. 주변의 위안과 걱정으로 자식의 죽음이 남의 입에 오르내린 날이면 벗겨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아픔과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때문에 가슴을 탕탕 치면서 울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묻혀내는 듯 안타깝게 절규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질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는 오히려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켰다. 아무리 잔인하고 부조리한 삶이라도 그 끈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하나 남은 자식을 위해서는 큰딸의 죽음에 함몰돼 살 수가 없었다. 끝없는 블랙홀로 빠져드는 듯한 어둠 속에서도 엄마는 아버지와 따뜻한 눈빛을 나눴고 종이장처럼 얇은 어깨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려는 아버지를 받쳐 올렸다. 너덜너덜해진 마음 둘 곳 없는 숨쉬는 일마저 너무 슬픈 지지리도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아버지가 한적한 농촌으로 귀향 생활을 택했을 때도 말없이 따라줬다. 그렇게 오로지 자연 속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과거로부터 점차 자신을 놓아주고 고통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에서 차츰 풀려나는 동안 엄마는 가족 외의 모든 연락과 만남을 외면한 거나 다름없는 20여 년의 삶을 살았다.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보낸 마지막 8개월,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적이었던 그 날들에도 엄마는 따뜻한 리해와 살뜰한 보살핌으로 아버지의 모든 짜증과 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어루만져 주었다. 아버지를 여한 없이 보내드리는 순간까지도 엄마는 황금색 보자기 마냥

웃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운명만이 아닌 복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숨과 로고와 한만이 아닌 사랑과 추억으로 한 땀 한 땀 수놓고 있었다. 기쁠 희자가 큼직하게 찍힌 보따리는 내 방에 옮겨졌다. 옷걸이에 걸린 채로 반드시 펴서 담았던 옷들을 꺼내서 그대로 옷장에 걸고 나니 보자기 군데군데 베인 얼룩과 때자국이 보였다. 그럴만도 했다. 보자기에는 번마다 색다른 짐들이 담겨져 긴 세월 수도 없이 버스를 타고 엄마의 무릎에 놓였다가 다시 엄마의 손에 들려 아파트 5층 계단까지 올라와 우리 집에 왔다가 가곤 했으니 봄에는 달래 무침, 미나리 무침, 소고기 조림이 들어찬 반찬 통들을 담아왔고 여름에는 유기농으로 키운 싱싱한 오이며 가지, 고추들을 한가득 안아왔다. 가을에는 요즘 보기 드문 오야시나 물이 한껏 오른 사과배 박스를 껴안고 왔고 겨울에는 닭곰이나 입살만두가 든 뚝배기를 품고 왔다. 그렇게 하나 남은 딸과 외손자가 근심 걱정이란 모르고 구김살 없이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꼭꼭 싸서 무겁게 나르면서 엄마는 기쁨의 땀덩이를 쏟았을 것이다. 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거실 바닥에는 종이 박스와 짐가방들만 존재감을 드러내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많은 짐들을 담아온 보자기는 어느새 잘 접혀져 엄마의 새 장롱으로 자취를 감췄다. 아침이면 우리의 기상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 뒤에는 집 나설 차비로 시끌벅적한 우리 몰래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몸을 숨기는 엄마처럼

지나면 얇아지고 구겨두면 주름이 생기는 보자기면 또 어떠랴. 항아리처럼 둥근 것도 과일 박스처럼 네모난 것도 다 쌀 수 있으며 또 싸는 물건에 따라 부피와 모양이 다양해지고 물건이 없으면 2차원의 평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자기가 아닌가. 한 가문의 며느리, 한 사람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우리 엄마들의 청춘은 길지 않았다.

안정과 화목을 위해 다름을 받아들이고 여럿을 껴안느라 몸은 다슬고 허름해진 보자기의 품처럼 늙고 시들어갔으며 자식의 성장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 엄마들의 손목은 주름지고 비틀진 보자기의 내 귀처럼 볼품없이 가늘고 얇아졌다.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그 누구를 탓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늘 넉넉한 품을 활짝 열어 여유로움을 보여줬다. 이 같은 포용성과 다기능성, 겸허함이 있어 우리 엄마들의 존재가 언제나 빛을 발하는 것이리라. 세상을 편견 없이 품었던 부드럽고 포근했던 엄마들의 품, 그 품을 떠난 자식들도 이제 한양 보자기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

금방 오늘의 작품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진희 가수의 어머니란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클럽 위챗그룹의 박정흠님께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없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1절 가사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라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성옥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여성 클럽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너무나 듣기 좋아요 하면서 여성 클럽 가족분들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지는 노래라면서 요청해 주셨는데요. 김연자의 인생의 답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함께 감상할까요?

여성 클럽이 책그룹의 김성옥님의 요청으로 인생의 답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노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어쩌나 했는데

오늘 마지막 곡까지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바로 여성 클럽 위챗 그룹의 정연걸님께서 요청한 노래죠. 최진희 가수가 부른 사랑의 미로가 남아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그 사이에 성성관님, 박소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오늘 배운 그림을 여성클럽 위챗그룹에 공유해 주셨는데요. 참 멋지시네요.

오늘 노래들은 가사에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음미하면서 듣노라니 여운이 가셔지지 않네요 하면서 향기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좋은 노래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박정흠님께서 라디오가 매력 있네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혼자서 여기서 공시렁공시렁 하면 이런 매력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오늘은 엄마 삶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며 여러분들과 설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짧은 글귀 전해드리며 오늘 여성클럽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GPS는 엄마의 품이랍니다. 길을 잃어도 마음을 잃어도 그곳만큼은 늘 내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음력설을 맞아 성류 속에 들어찬 붉은 씨앗처럼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 민족의 대단결과 대화합 속에서 올 한 해에도 건강하고 평안하며 풍요로움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멜로디가 있는 곳.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나는 그런 식의 원대한 구상을 하지 않는다. 나는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간다. 세부적인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전에는 절대 규모가 큰 아이디어로 넘어가지 않는다.

네, 큰 그림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방향이 잡히니까요. 그러나 큰 그림만 그려놓고 작은 부분을 채워가지 않으면 뜬구름이 돼버립니다. 세밀한 부분을 하나씩 완성해갈 때 비로소 원대한 구상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작은 부분부터 차곡차곡 채워가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영구 시골에는 고향집 앞에서 서성 그리기를. 만초의 서슬한 찬바람에 뒤뚱이 서늘해 났지만 이제 곧 해가 저무는 황혼의 시간이지만 고향 풍경은 변함없이 따스하고 요정하다.

더 이상 아무 설명 없이 얼쩡거렸다가는 정말 엄청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사정을 얘기했다. 그제서야 아저씨는 아하 주인집 자제분이었군요 라고 하더니 한마디 보태는 것이었다. 급히 써야 할 역이나 물건이 없다면 열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알쏭달쏭한 미소를 피워올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치 않았다. 문전에서 고향집을 능놓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 수많은 갈증이 풀리는 것만 같았다. 물론 집안에 들어가면 내가

떠들고 흥청거리는 동생들의 모습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고향 집은 그런 곳이다. 천진난만한 유년 시절에

어이순도 따서야 하는데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동생네 아파트에 갇혀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어쩌다 만난 자식들하고도

있는 류를 들먹이며 아예 팔아치우자고 하자 어머니께서 펄쩍 뛰었다. 늙어가는 아들과 늙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고향집의 가치는 영원히 하빌의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괴리가 있었다. 하긴 어머니도 자신의 그런 집착이 무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결연하게 선사리를 찼다. 안 돼, 절대. 나는 고향집을 빙빙 애돌기도 하고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잡풀들의 하느작거림에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동네 방네를 거닐다가 어느새 땅금이가 깃을 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전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보다 비어있는 집이 더 많은 고향 마을이 어둠에 잠겨든다. 듬성

속에 그리움일 시간들이 환각처럼 눈앞으로 쏟아진다.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 모두의 흔적은 왜 이토록 선연해지는가.

발길을 돌리며 나는 결혼하게 마음을 굳혔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因为事在紧急，不能耽搁呀。大伙也忘了困了，也顾不上休息了，把战马全都准备好了，由金钱豹翟让在头前引路，离开瓦岗山的后山是直奔佛山。这个道并不难走啊，顺着盘山道左转右转，时近中午就来到佛山脚下。金钱豹翟让用手一指，魔王，各位，你们看见没？那道红墙就是菩提寺。也不知道道阵图的人是否就在此处。罗成暗中咬牙，心说我倒要看一看究竟是个什么人，为什么叫我这么难看下不来台。我今天一定给你分一个短长，论一个高低。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뉴스입니다. 현재 전송 각지에서 경제 작물 수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흙토지에서 나는 특산물이 집중 출하되면서 시장 공급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높이는 황금 열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배는 온몸이 보물입니다. 표피는 삼배 제품으로 가공되고 줄기 부분으로는 바이오매스 알갱이와 쑥가루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삼배를 재배하면 토양을 개량해 곡물과 콩륜작에 요리하게 돼 량곡 증산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정강현은 예로부터 중국 삼배 밸리로 불립니다. 삼배는 키가 1.9m에서 2.4m에 달해 섬유 생산량, 삼배 생산률 및 도복 저항력이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현재 현지에서는 재배 수매에서 방적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 산업 사슬이 이미 형성됐습니다. GTRC 메리스 다우르족군은 중국 양파의 고향으로 불리며 전국 6대 양파 주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재배 농가들은 양파와 배추를 함께 심는 새로운 재배 방식을 도입해 지난해보다 무당 1,000원 이상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재배되는 양파는 자체 전용 IP 캐릭터 총총을 보유하고 있어 특색 재배와 문화 아이템 상품을 결합함으로써 양파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랭지 흑토의 장점을 바탕으로 전송은 한랭지 4대룡 특색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재배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경제 작물이 농업 효율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성은 중대 과학기술성과 305건을 이전해 55억 3천만 원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732명의 대학교 연구원 소속 과학기술 인력을 기업에 파견해 과학기술 총 엔지니어를 겸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문제 제시자가 되고 기술에 정통한 인력이 일선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 현재까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 719건을 돌파했습니다. 기초연구부터 기술 공략, 기업 육성, 응용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성은 과학기술 성과 이전에 릴레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실험실 성과가 미성숙하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성에서 31개의 개념 검증 센터를 등록해 기술 실현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초기 성과가 이전 방향을 정확히 찾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급 중간시험 성숙화 플랫폼 99개를 등록하고 전용자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 안정생산과 원가관리 등 공학화 난제를 해결하며 135개 프로젝트가 산업화를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69개, 전국 중점 실험실 16개를 건설했으며 대학, 연구원, 연구소를 중심으로 7개 혁신 창급 생태권을 구축해 과학기술형 기업 2,512개를 집결했고 신규 기업은 346개를 배출했습니다. 흥룡강성 제4회 로봇 대회가 동영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14개 지역에서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대회 종목은 스마트 농장, 드론 축구 경기 등 17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 기술 최신 동향을 반영해 기술적 난이도와 경기의 취미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대회를 통해 청소년 선수들의 탄탄한 실천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제2회 전국 자소산업과학기술발전대회가 일전 화남현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 학자,

및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자소산업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남경 은계원 가원 사장은 화남 농성원과 10년 넘게 협력해온 오랜 친구입니다. 올해 그는 상해 중경지사상과 함께 대회에 참가해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화남현은 전국 최대 자소재배기지로 10만 무의 재배 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소씨 생산량이 1만 톤에 달해 전국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북성 양신현에서 온 16명으로 구성된 답사단은 이번에 오로지 우량품종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북경 성홍우 총경리가 화남현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의 팀은 이곳에 뿌리 내린 지 오래됐습니다. 회사 산하의 6개 라이브 커머스 채널 중 화남 자소 기름을 전담 판매하는 채널을 하나 두고 있는데 1회 방송 매출이 100만 원을 돌파한 적이 여러 차례나 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결집된 자본을 바탕으로 화남현은 올해 말까지 두세 가지 고부가 가치 건강 제품을 출시하고 저온 물류 창고 센터를 신설해 전국 72시간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13회 할빈 저순족 민속문화축제가 일전 할빈 인민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개막식 공연은 합창 무대 우리는 한마음을 시작으로 독창 아리랑, 군무, 영산홍, 민속악기 합주, 단강 라교 등 총 11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날 개막식 공연에는 할빈시 저순족 문화예술관을 중심으로 목단강시, 개서시 등 흥룡강 성내 저순족 예술단체는 물론 길림, 대련, 장춘, 심양 등 여러 도시의 저순족 군중예술관과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지역 예술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 공연을 펼치며 동북지역 저순족 문화의 연계성과 예술 역량을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곽상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큰 어머니 보러 가려고 서둘렀다. 그는 어려서부터 큰 어머니를 몹시 따랐고 흠모했다. 곽상이 어렸을 때 큰 어머니는 유격대의 이름난 정보원이자 정찰병이어서 적들의 지명 수배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적들은 큰 어머니의 머리를 베어오면 상금 10만 원을 주고 세급이나 승급시켜 준다고까지 떠버렸다. 마을의 지주인 사간의 부사간은 큰 어머니한테 여러 번 혼나고 팔로군한테 몇 번이나 붙잡힐 뻔했기에 큰 어머니를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했다. 혁명 열정이 남달리 높은 큰 어머니였기에 팔로군에서는 큰 어머니

0: 화상은 큰 어머니네 집 마당에 들어섰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여 돌아 나오려는데 마당 한기퉁이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곳을 바라보니 14살 돼 보이는 남자애가 우통을 벗어붙이고 앉아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다.
1: 큰어머니 어디 계시냐? 집에 계시냐?
2: 밭에 갔어요. 볼일 있으면 밭에 나가 찾아봐요.
1: 너 이름이 뭐냐?
2: 대란이라고 해요.
1: 그럼 내가 서설이 동생이냐?
2: 그래요. 우리 누나를 알아요?
1: 잘 알지. 난 어릴 때 너희 누나한테 버들피리도 만들어줬는데.
2: 아저씨는 군대니까 칼이 있죠?
1: 있지. 왜?
2: 저를 좀 빌려줘요.
1: 이놈 이거.
0: 곽상이 돌아서려는데 그 애가 벌떡 일어서서 곽상의 호주머니를 더듬으려 했다.
1: 코는 거고 동작이 꽤나 빠른데?
0: 곽상은 칼을 꺼내주었다. 곽상이 옆에 앉아 그 애가 칼로 새초롱을 만드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발작 소리가 들려왔다.
1: 큰어머니!
3: 아니! 이게 괴보가 아니냐?
1: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큰어머니 괴보입니다.
3: 아유, 자자자, 집에 왔으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1: 네.
3: 저, 대란아.
2: 네?
3: 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괴보가 돌아왔으니 장마당에 갔다 오라고 해라.
2: 장마당에 가서 뭘 사와요?
3: 정심에 회낙나무를 넣고 물만두를 하겠다고 말해라. 어서.
2: 네, 알았어요.
0: 대란이는 얼굴을 찡그려 보이고는 꽁충꽁충 뛰어갔다.

0: 네, 알았어요.
1: 대란이는 얼굴을 찡그려 보이고는 꽁충꽁충 뛰어갔다. 얼른 찬물을 마셔라.
2: 네. 근데 큰어머니 아직도 살림이 몹시 어려운 모양이지요?
1: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다. 먹을 게 있으니 이제 많이 괜찮은 셈이지.
2: 그런데 왜 이전보다 세간이 적어졌어요?
1: 세간이란 게 다 뭐냐? 그 귀축 같은 놈들은 응? 헌골 내장마저 남기지 않고 죄다 불살라 버렸다. 그놈들은 나에 대해서는 사정을 두지 않는단다. 나도 그놈들을 보면 눈에 불이 펄펄 일어나고.
2: 그래도 이 집만은 가만 놔뒀네요.
1: 이건 그놈들이 살던 집이 아니냐. 솔직히 말해, 나도 이 더러운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다. 내가 이 지수집에 팔려와서 부엌대기 노릇을 하면서 고생인들 적잖겠냐. 하지만 난 이 집에서 계속 살 작정이다.
2: 그놈들에게 보여주려고요?
1: 그렇지. 난 그놈들에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때려엎었는가 하는 걸 보여줄 작정이다. 그놈들은 매일과 같이 공산당을 타도하겠다고 외쳐대지만, 그래, 공산당이 타도되는가, 응?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지.
2: 그래요. 그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죠.
1: 지난날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했지만 어느 날인들 팔로군들이 오지 않는 날이 있었더냐. 날마다 간부들이 아니면 전사들이 드나들고, 대부대가 아니면 서부대가 묵어가곤 했지.
2: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1: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구나. 난 어찌나 마음이 허전하던지.
2: 그야 부대의 전략적 수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1: 난 그 동무들이 생김새며

0: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그놈은 일 잊지 않고 있어요.
1: 괜한 소리는 하지 말아라.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그럼 왜 편지 한 장도 못 보낸다냐?
0: 그놈은이 바빠서 그러지요.
1: 바쁘다는 건 핑계일 뿐이지. 고만한 시간도 짜내지 못한다더냐?
2: 곽상은 부대를 사랑하는 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큰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벽쪽에 있는 대추나무 액트를 가져왔다. 그 액트에는 전사들의 집체 사진이 있었다. 큰 어머니는 그 속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편을 일일이 물어보았다. 곽상에게는 낯선 얼굴들이 많은지라 다 대답하지 못했다.
1: 예.
0: 네.
1: 여기 이 사진에서 내가 알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0: 이분은 우리 등군 단장이고, 이분은 주부 정치위원이고, 그리고 이분은 류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영의 영장입니다. 그 외에 러병들 몇 분 더 있군요.
1: 예, 괴호야. 네. 내가 나한테 단장이요, 정치위원이요, 영장이요 하고 아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너는 지금 부대에서 뭘 하냐?
0: 제가요? 전 그저 전사의 따름입니다.
1: 너 지금 이 큰어머니를 얼려 넘길 작정이냐?
0: 아니, 얼리다니요. 아, 제가 왜요?
1: 부대 지휘관과 전사들을 그렇게 많이 상대한 이 큰어머니가 그래, 그만한 짐작도 못할 것 같으냐? 너 제대로 말해라.
0: 선호공이 열애 우리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럼 제대로 말하죠.
1: 그래, 부대에서 뭘 하는데?
0: 저는 지금 등군 단장과 주부 정치위원회에 관해서 연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이 류키영 영장이 바로 저희 영역 영장입니다.
1: 그럼 그렇겠지. 우리 계보가 어디가 달라도

0: 오리복이라니요. 이 사진에 있나요?
1: 그 앤,
0: 누군데요?
1: 그 앤, 어려서 외놈들이 총칼에 부모를 잃고 11살에 우리 군에 들어갔단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추접이 들어 부대에서는 먼저 나한테 맡기더구나. 그 애가 우리 집에 온 다음부터 밤이면 내가 껴안고 잤는데 우리 대란이가 심술을 부리는 거야. 자기가 친아들이라고.
0: 오늘 보니 대란이가 여간 영리하지 않던데요. 그러니 그놈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1: 그래서 내가 친아들이고 기른 아들이고 할 게 없이 이제 커서 누가 한 일을 잘하면 그 애가 내 친아들이라고 했지. 그러자 그 애들은 내 앞에서 너도 나도 한 일을 잘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겠지.

0: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대란이가 뛰어들어왔다.
1: 보고!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음!
2: 아이고, 저 여성 너무 꼴 좀 봐. 전사들이 뒷공무니를 자주 따라다니더니 어? 집에서도 군대들처럼 하고 있어.
3: 아, 보통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2: 저놈은 어릴 때부터 저 모양이었지. 어찌나 발랑거리는지. 사령원이든 정치위원이든 아무나 만나면 목에 매달려 이것저것 만져본단다.
3: 부대가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이지요?
1: 그래요. 저도 빨리 입대하고 싶어요.
2: 저봐. 어? 부대 말만 나오면 저렇게 정신이 바짝 나간다니까.
1: 어머님, 나를 부대 보내겠다고 말해놓고선 아직도 보내지 않으면서.
2: 너도 이 깨보 형만큼 크면야 왜 보내지 않겠니?

0: 여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우며 깔깔 웃었다. 그녀가 얼굴을 쳐드는 것을 보고서야 곽상은 자기의 소꿉 친구 양설을 알아봤다.
1: 아니, 양설이도 돌아왔구만.
2: 동무가 집에 오는데 나라고 못 오겠어요.
1: 하긴 그렇구만. 아, 그런데 위생병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만.
2: 왜요?
1: 모두들 보십시오. 위생병은 집에 오자마자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2: 위생병이 어쨌단 말인가요? 연장 어른보다 한급 낮아 보이는가요?
1: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집에 오자마자 머리부터 감으니 위생병이 다르다는 말이지.
2: 아직도 날 어린애 취급하는 건 아니고?
1: 어린애라니, 이젠 어엿한 전사인데.
2: 그 말은 그만두고 우리 한번 키를 재봐요.
1: 아니,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린데.
2: 잔말 말고, 자, 여기 서봐요.
0: 양설은 곽상의 팔을 당겨 둘이 나란히 섰다. 곽상은 몸은 다부졌지만 키는 양설보다 작았다.
2: 자, 모두들 봐요. 내가 규모보다 더 크죠? 아니.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미들의 합창이 열을 올리던 여름의 불고개를 넘어 여기저기서 약속이나 한 듯이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향길 양편에 가늘고 긴 허리를 펴고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는 푸르청청한 가을 하늘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길손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앞마당은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아름다운 고향의 초가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꿈꾸는 장백을 감상합시다.

0: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중학교 졸업 50주년을 축하하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연길시에는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동창들이 필업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창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동성 이중을 졸업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름없이 순진하고 그 자태였습니다. 오늘 동창들에게 노래 한 곡 선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창들 10년, 20년 이런 모임을 자주 가지고 앞으로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
0: 네, 그럼 김진숙 씨가 모든 동창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그리운 동창들아를 보내드립니다.

0: 살아간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또다시 다른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사람에 따라 각자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풍경은 다르지만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아름다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연기시의 최철 씨는 항상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친구 김충권 씨가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란다면서 친구가 즐겨보는 소품 부조사계절을 요청해봤습니다. 김충권 씨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카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네, 근래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삼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네? 한 통 병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을 했다가,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이러면 얼마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으로.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2: 아이고, 뭐, 젊어.
1: 예.
2: 내 좀 보사.
1: 뽑소. 예. 아가? 아, 어때, 뭐.
2: 이거 뭐, 젊어. 머리를 잘 썼다.
1: 에이,
2: 내 정말 담보가.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크게 되겠었지.
2: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
1: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2: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 해.
1: 축하한다, 축하요.
2: 야, 감사.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야돼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준겨.
1: 알았습니다.
2: 자, 여기야 내 전화네요.
1: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릴 된다.
2: 야.
1: 자, 멋있다. 이야, 대박.
3: 사실 빠르기도 빠르다. 어찌나가 나 이거 빨리 링기 해야 되겠는데 그는 썼구나. 내 옆에 또 어디 다 써먹겠지.
1: 신쿠 메유 세세 메유.
2: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그 다하는 거 아잼까. 라발 와 한쪽 한 미슬 봐.
1: 미슬 미슬.
2: 이거 봐서 그 한쪽 말을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로마. 와 한쪽 한 민발 킹아마.
1: 아 민발 킹라 따다니 민발 킹라.
3: 그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그저 다질 듯죠.
2: 아이 그 말은 마스고 그저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그저 어머 이렇게 사나를 은혜 나면.
2: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2: 내가 한 번도 오른쪽에 맨피 올 뻔했어.
3: 그만해 포기했어.
2: 어찌나
1: 저부인 먼저.
2: 아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되구만.
3: 어째서?
2: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저녁.
2: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량의 행사란 말이야.
3: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2: 그지 말고
1: 붙었어. 예. 그지 말고 붙었어. 축하한다 축하.
3: 예.
1: 자 이렇게 하자.
4: 합시다. 예.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얼굴을 붓기지 말고.
2: 예.
4: 아, 집에 하는 은혜 할까요?
2: 예. 그 우리 안에 어, 공모 중점 아, 그 중점 연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에 붙었어.
4: 아, 그 안에. 아이들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2: 돕고 아 그래서 그렇죠
4: 그렇죠 저 집에 하는 은혜학교 붙었어
3: 우리 안?
4: 예
3: 우리 안은 리영근 사립 순어 이 대학에가 딱 붙었어
2: 내 소리를 하고 있구나
3: 어째?
2: 무슨 게라? 사립대학이라
3: 야 사립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4: 이랍시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2: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4: 이거 저 손님이
2: 이렇게 해야 된다.
3: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미스리 침이 깎이겠으리. 옆장 끝이지요.
4: 사람들이 옳습니까?
2: 이게 어째 연기신의 전화번호 책 뺏겨 왔잰가?
3: 친구들 그러면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봤어 여집들에는 한번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2: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 없구나 예.
3: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빛이 없다는
2: 아이고 하긴 그렇었구만
3: 예.
2: 그 우리 민족이 풍성 습관이니까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3: 무슨 바람?
4: 무슨 바람?
2: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4: 네.
2: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성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4: 네, 그래.
2: 아, 이 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4: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2: 네?
4: 네, 그런 게
3: 아이고, 이거 보셔, 이거 보셔
4: 네.
3: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2: 무슨 게라고?
4: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처중 아들이 생일이 뜨르르하게 센다
2: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일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3: 아이고,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 내 모든 일을 이렇게 해놓고 또 그시 친구들이 시동 새끼를 시리만 한 네 여섯 번은 다녔습니다
2: 여섯 번도?
3: 예
2: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열 번 넘어갔다 왔어
3: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2: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만 해 내 5년 동안 내 여덟 번이나 갔다 왔어구만
4: 미진내래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여덟 번
2: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된다
4: 에이?
2: 이거 봐봐
4: 네.
2: 내 친구 그 사람이
4: 네.
2: 5년 동안 네 번 결혼했어
4: 네?
2: 네. 그 결혼을 할 때마다 있잖아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니까 또 타올도 안 치니 또 네 번 그래서 5년 동안 여덟 번
4: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또 재간도 있다
3: 아이고 난 어찌겠습니까 이런 군일들을 싹 지체놓고 누구시

0: 맞습니다.
1: 3만 12번.
0: 허구만이.
1: 그게 거짓말 그래.
0: 허구만이 한 번. 예, 최낙성. 그리고 풍년 감을 맞으면서 냈다.
2: 한 번.
0: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1: 모든
3: 네 번.
0: 원래 네 번이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거중동창, 석교동창, 세 패지.
2: 예.
0: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추동 그러니까 네 번, 3, 4, 12, 12번.
2: 맞습니다.
0: 우리 조직위원회가 싹 승리됐습니다. 미쳤어.
4: 하여간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1: 네. 노벨사 말입니다.
4: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장만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학교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게.
1: 아이고, 뭐야, 잘한다. 정말, 야!
2: 그렇지.
0: 야, 그날이 빨리 오라, 이.
2: 치셔. 그 번호 누를 줄 안가?
3: 안가.
1: 오, 똑똑하다.
2: 치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안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3: 아빠 욕한다.
2: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우.
3: 연희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1: 어째?
3: 좀 조용하면 안 된가? 아프니까?
4: 차라.
5: 손님이 성격을 쓴다.
2: 손님이 치셔.
3: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야, 우리야.
2: 너네 아랑 그 무슨 소리야?
3: 내 아, 나뿐이 내 강아지.
0: 아유야, 놀랐다야. 아유,
5: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0: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돼.
6: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리에는 감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자라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0: 어깨가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봐.
1: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탈을 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자, 저기 아이보도 40달 아니고 30달 18달. 아, 이게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싸게 해서.

내고 향의 미식과 아름다운 풍경은 사면팔방으로부터 유람객들을 연변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연변에는 많은 유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식을 줄 모르는 우리 연변의 인기는 한여름날의 기온처럼 점점 뜨거워집니다. 광주에서 근무하는 오윤자 씨는 5년 만에 고향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맛있는 먹거리로 오윤자 씨는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훔치는 내 고향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봄이면 곡식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풀이 싱싱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곡식들이 무르익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나 때가 되야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연길씨의 김성만 씨는 교원이란 사명감을 안고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이제는 정년퇴직도 하고 벌써 인생의 가을까지 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노래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서 노래 날라리 타령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맑은 하늘을 읽으며 가을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서리 없이 다가온 가을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아픔도 사라지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채워집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께서 고향의 초가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이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속담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의 유래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라는 속담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유래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속담에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인 고생과 고통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생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대개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나 괴로움을 뜻하는데 고통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경험이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이 속담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에 대해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는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고대와 중세의 여러 문화에서 유사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통에 대한 인식은 종교적, 철학적 문헌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과 감정의 고통도 포함하는데 이러한 고통의 기억이 사람의 내면에 남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고통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는 고통을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보고 그 고통을 통해 구속을 받는다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자국을 남긴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족에서도 고통에 대한 인식은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조선시대와 그 이전부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문헌에 등장하며 이를 통해 고통은 잊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화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묘사한 고전 문학이나 시에서 인물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도 그 고통의 기억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는 속담은 고통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생은 일정 기간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며 지나가는 것이지만 고통은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거나 혹은 그것이 상처로 남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내적으로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큰 심리적 강인함을 얻기도 하며 이것이 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고통이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계속해서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내면적으로 깊은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마음속에 계속 남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은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거나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일시적인 고난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과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문화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의 기억은 종종 문학 작품에서 주요한 테마로 등장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를 탐구합니다. 고통을 극복하거나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이야기들은 인류의 많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조선족의 문학에서도 고통의 기억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고전시가인 서경별곡에서는 인생의 고난과 그로 인한 아픔을 묘사하며 이러한 고통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학에서는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 그 고통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고통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또한 심리학적,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감정, 정신적 고통을 깊이 탐구합니다.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아픔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고생은 사라지지만 고통은 기억된다는 속담은 단순히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사람에게 남기는 깊은 인상과 그로 인해 변화하는 삶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잊혀지지 않으며 그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내민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도 대표적인 나쁜 자세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역시 몸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앉아있을 때 한쪽으로 기대는 습관, 서있을 때 체중을 한쪽 다리에만 싣는 행동, 스마트 기기를 볼 때 고개를 깊이 숙이는 자세 등은 그 순간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 전체의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세들이 눈에 띄는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자세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나쁜 자세가 반복되면 몸은 그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시 피곤하거나 뻐근한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특정 근육은 과도하게 긴장하고 다른 근육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몸의 사용 패턴이 왜곡됩니다. 이러한 왜곡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관절의 움직임과 척추의 정렬, 호흡의 깊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상체가 앞으로 말린 자세가 지속되면 가슴은 점점 다치고 호흡은 얕아지며 목과 어깨 주변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 저하나 잦은 두통과 같은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거나 스트레스 탓이라고만 생각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자세에서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쁜 자세가 일상화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촉감, 움직임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통증이 나타난 부위만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 통증을 만들어낸 자세와 생활습관을 함께 돌아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자세로 인한 건강 문제는 신체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몸이 지속적으로 불편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마음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깨와 목의 긴장이 쌓인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지고 이는 긴장과 불안을 쉽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몸이 무겁고 피로한 상태가 반복되면 활동 의욕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나 기분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나쁜 자세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세 문제를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쁜 자세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자세는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지금까지 몸이 적응해온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쁜 자세는 게으름이나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과 생활 방식 속에서 몸이 선택한 나름의 생존 전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자세를 바라보신다면 변화는 교정이나 강요가 아닌 돌봄과 조율의 과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나쁜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신체가 고부정하게 말린 상태가 지속되면 복부와 흉곽이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호흡의 깊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몸은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화 과정이나 순환에도 영향을 미쳐 이유 없이 더부룩함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지해온 자세는 몸이 나름대로 적응하며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꾸려고 하면 불편함이나 저항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출발점은 지금의 자세가 어떤 상태인지, 그 자세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차분히 느껴보는 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자세를 인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자세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을 억지로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조건 속에서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배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세 개선을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일상의 선택으로 바꾸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자세로 인한 건강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완화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몰카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새로운 국가 표준은 어린이 화장품과 눈과 피부, 속눈썹, 입술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총 균수 제한을 일반 제품에 비해 10배 엄격하게 적용하며 고유험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시행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가 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표준보다 어린이 보호에 봅니다.

네, 우선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선택하고 화장품 라벨에 표시된 제조업체 명칭, 주소, 생산허가증 번호와 특수 화장품 등록번호 또는 일반 화장품 등록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화장품 감독을 통해서 화장품의 등록 또는 신고 정보를 조회하고 등록과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화장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화장품의 광고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제품이 의료 효능을 가진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허위, 과장,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명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네,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주장하는 효능성 제품에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순식물성, 순천연 등의 절대적이고 허위적인 홍보 문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린이 화장품을 고를 때는 제품 라벨에 어린이 화장품 인증 마크인 작은 금방패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마크가 없으면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개학 시즌에 즈음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사기 수법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용 납부 사기. 네, 사기범들은 일부 학부모 채팅방, 학급 채팅방에 가입 확인을 설정하지 않은 기회를 이용하여 반주임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복제하고 같은 패거리를 단체방에 끌어들인 후 교원 반주임을 사칭하여 교원의 유임을 받아 단체방이나 그룹 내 학부모를 단독으로 추가해 학비, 자료비, 보충 수업비 등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기법에 대해 경찰 측은 학부모는 학급 단체방에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서둘러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교원에게 납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교원은 정기적으로 채팅방 회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이 의심되는 인원을 그룹에서 내보내야 하며 즉시 단체방 가입 인증 기능을 열어 낯선 사람이 함부로 채팅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전화식의 사기. 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아동 전화시계를 사주고 있는데 네, 사기범들은 다양한 이유로 어린이의 전화시계를 빌리고 그 안에 전화카드를 훔쳐서 사기, 돈 세탁 등 범죄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학생들은 임의로 전화시계, 휴대폰을 남에게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전화카드가 도난당하거나 빼앗겼다면 즉시 휴대폰 운영사에 연락하여 계정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 카드를 취소하고 범죄자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즉시 경찰 측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학금 사기. 네, 사기범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학생 정보를 획득하고 학교 교사나 관련 부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며 신뢰를 얻은 후 가짜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가 개인정보와 은행카드 정보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은행카드를 도용해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런 사기법에 대해 경찰 측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책 정보는 보통 학교 공식 경로를 통해서 게시되기에 비공식 경로의 정보를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먼저 교사에게 문의하거나 전국 학생 지원 관리 센터에 로그인하여 문의해야 하며 사기임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측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흰머리가 생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인데 네, 흰머리가 발견되면 뽑아버리고 싶은데 네, 또 뽑으면 뽑을수록 더 많아진다고 해서 두려워합니다. 네, 그럼 흰머리가 한 가락 뽑으면 정말 세 가락 날까요? 대체 뽑아도 될까요? 네, 사실 머리카락 성장의 기본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네, 모낭과 모근의 가장 밑부분이 융합된 모근은 머리카락의 가공 공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줄기세포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피세포를 생성하여 밖으로 밀어내는 반면 멜라닌세포는 색소를 생성하여 상피세포에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하여 모발의 성장은 사실상 착색된 상피세포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멜라닌 세포가 모발 속에 밀어넣는 색소 립자는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검은색 멜라닌이고 다른 하나는 노란색 또는 빨간색의 갈색 멜라닌입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은 색소 립자의 비율에 따라 다른 색을 나타나며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은 내 머리카락의 삼원색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다양한 이유로 멜라닌 세포가 없거나 색소가 원활하게 합성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이때 머리카락은 프린터에 잉크가 부족한 것처럼 네, 상피세포의 원색이 띄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듬의 색상인 흰색입니다. 모든 머리카락의 색상은 형성되는 순간 정해지므로 이후에 신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속의 세포는 마치 메모장처럼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신체 모든 순간의 생태를 봉인하는데 이것은 의사와 법의관이 머리카락 검사를 통해서 지난 몇 달 심지어 몇 년 내에 중금속이나 특정 약물, 독극물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리뷰입니다. 네, 모낭에는 성장기, 퇴행기, 휴식기가 있습니다. 즉, 작업할 때와 휴식할 때가 있으며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지 않고 어느 정도 자라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흰머리카락을 하나 뽑는 것은 이 머리카락의 성장을 앞당기는 것일 뿐 네, 흰머리카락이 저절로 빠지는 것과 네,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모낭 사이의 순환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입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든지 통째로 파내어 앞으로 옮겨 놓든지 다른 머리카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흰 머리카락을 뽑았다고 하여 다른 머리카락이 줄줄이 하얗게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한마디로 흰 머리카락이 외적인 모습에 영향 주는 것이 싫다면 뽑아버려도 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다이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다이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다이족의 민간 문학을 알아봅니다. 다이족의 문학 발전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가 신화 창세 서사시의 산생과 발전 단계이고, 두 번째는 여웅 서사시와 전설, 가요의 형성과 번영 단계, 세 번째는 이야기와 장편 서사시의 흥기와 번영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신문학의 발전 단계입니다. 유명한 다이족 고가요에는 원시사회 다이족 선민들의 생산 활동과 생활상을 보여준 다이족 고가 30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이족의 여웅 서사시로는 리봉을 들 수가 있으며, 가요에는 주로 사랑가, 세시풍속가, 노동가, 동요 등이 있습니다. 다이족은 또 500여 부 정도의 장편 서사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다이족 전통 장편 서사시는 제재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풍부한 바, 인류 창세기 활동을 그린 서사시가 있는가 하면 조상들의 창업 업적을 칭송하는 서사시도 있고, 역사 사건을 반영하거나 통치 계급의 탐욕성과 잔폭성을 그린 서사시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중국 창건 후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새로운 생활상을 그린 신문학 작품으로는 채색무지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이족의 예술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중국 서남부에 정착한 다이족은 독특한 품격의 민족 음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이족의 음악은 민간 가요, 가무 음악, 설창 음악, 희곡 음악 등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 가요에는 산노래와 서사가, 비가, 종교가 등이 있습니다. 산노래는 보통 청년들이 논밭이나 숲에서 부르거나 남녀 대창의 형식으로 부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향을 찬미하거나 사랑을 표하고 행복한 생활을 구가하는 등등으로 즉흥적으로 지어 부르는 노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족의 가무 음악에는 공작가, 타고가, 시비마조, 의나패, 함찰 등이 있습니다. 그중 덕괭 지역에서 유행하는 공작가는 공작새 춤의 반주 음악으로 리듬이 경쾌하고, 시비마조는 청년 남녀가 집회에 가는 도중에 서로 만나 대가를 부르는 전경과 1년 12달의 생산 활동을 서정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의나패는 군중성 가무 음악으로 설수절 용선 경기, 불꽃놀이 때 많이 연주되며 그 분위기가 열렬합니다. 다이족의 설창 음악은 주로 시쌍반나와 맹련 등지에서 유행합니다. 다이족은 설 명절이거나 새집을 짓거나 결혼, 출산, 불교 의식을 거행할 때면 민간 가수를 청해서 흥을 돋군 합니다. 이런 예인들을 시쌍반나에서는 찬합, 맹변에서는 와감이라고 부르며, 각지에서 유행하는 이런 곡조를 찬합조, 와감조, 맹변조라고 나누어 부릅니다. 찬합은 다이족의 가장 대표적인 민간 예술 형식으로, 다이족은 우리의 생활에 만일 찬합이 없다면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은 것처럼

리듬이 유유하고 가사가 자유분방한 특징을 가집니다. 따이족의 희곡 음악은 따이족의 민간 가요와 가무 음악을 기반으로 발전했고 한족의 희곡 예술의 표현 수단을 벤치마킹한 점이 있습니다. 따이족의 무용을 알아봅니다. 따이족은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입니다. 따이족의 무용은 종류가 많고 형식이 다양하며 각자 나름의 특색을 보입니다. 따이족의 무용은 주로 자체 오락무용, 공연무용, 제사무용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체 오락무용에서 알광과 삼각고 무용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알광은 따이어로 풀이하면 알은 춘다 또는 춤이라는 뜻이고 광은 북 또는 모인다는 뜻입니다. 즉 알광이란 북을 에워싸고 춤을 춘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광은 다이족의 가장 오래된 무용으로 약 20여 개 현과 시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명절 때면 남녀노소 장소를 불문하고 모두 즐겨 추는 자체 오락성 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각고 춤은 자체 오락 성격과 공연 성격을 겸비한 남성 무용입니다. 삼각고라고 이름한 것은 북 모양이 코끼리의 다리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공연성 무용으로는 공작춤, 코끼리춤, 나비춤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작춤은 다이족을 상징하는 무용으로 꼽히며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족 각 지역 공작춤은 동무, 2인무, 3인무가 있는가 하면 가무극으로 안무된 것도 있으며 각지마다 나름의 품격과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공작춤은 공작새의 걸음걸이, 뛰는 모습, 물을 마시고 날개짓을 하며 꼬리를 펴는 등 동작을 생동하게 모방해서 아름다운 미적 향수를 안겨줍니다. 따이족의 제사무용은 따이족과 타민족의 몇몇 잡거 지역에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병현 따이족 마을에서는 용나무의 제를 지낼 때면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이 앞에서 리드하면 촌민들이 리듬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는데요. 고정된 형식과 대열이 없으며 단지 격앙된 정서와 장중하며 열렬한 분위기만 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이족의 악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따이족의 민간 악기 중 가장 대표적인 악기로는 후루스, 삼각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후루스는 설왕 악기로 음색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몽롱한 미감을 안겨줍니다. 시광남이 창작한 달빛 아래의

이어서 타이족의 독특한 도자기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타이족은 흑돌을 가장 많이 제작하고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시수왕반나와 보이진원 등지는 흑돌의 주산지입니다. 흑돌은 통기성이 좋아서 무더운 타이족 마을에서 물을 담아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량한 느낌도 더해줍니다. 흑돌은 또 제사 용기로도 쓰입니다. 흑돌은 타이족 마을 특유의 흑토와 모래를 한데 섞어서 제작한 도자기입니다. 지금까지 타이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원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린미화의 노래로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은 꽃.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오엽은 꽃들이 피어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만나는 속삭임에 오엽쁘게 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어여쁜 눈꽃이 만발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인생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사랑이란 꽃이요.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림미화의 노래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렸습니다.

뉴스입니다. 우리성 벼와 대두, 옥수수 등 3대 곡물 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성 각지에서 가을 수확 준비로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환그룹 군천 농장에서는 고정익 항공기가 맑은 날씨를 이용해 대규모 항공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리 시기에 병충해 예방 및 조기 성숙 촉진과 달리 드론은 벼의 황숙기 단계 생장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수확을 위한 정보 지도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며 향후 한 달간의 기상 상황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농경지의 작물을 먼저 수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경지 순찰 시스템은 이미 전성 177개 스마트 농장에 보급됐습니다. 올가을 수확 준비에는 현대화된 지능형 장비가 각지 농경지에 널리 적용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며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불리한 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고 량호한 토양, 종자, 기술, 방법, 시스템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증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전송 각지 농가의 과학적 수확을 더 세밀하게 지도하기 위해 900여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기상 및 작물 생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각 농경지의 특성에 맞춘 가을 수확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대련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야외 이동식 결빙 풍동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전 해당 풍동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공기력학, 인공지능, 결빙 시흥 분야 전문가들이 집결해 조공경제의 특화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전문가와 학자, 기업 관계자들은 덕도공항에서 오대련지 야외 이동식 결빙 풍동시설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해당 설비는 겨울철 자연 좋은 환경을 활용해 항공기 결빙 비행 상황을 모의 실험할 수 있으며 C-909 항공기 한랭지 적응 비행 시험 및 국산 대형 항공기 엔진 등 핵심 장비의 결빙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좋은 자원은 오대련지 조공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대련지는 대형 항공기 결빙 안전 공동 연구실 시험 기지를 조성했으며 다수의 훈련기 실습 비행 로선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저공 플러스 비상 대응, 저공 플러스 문화 관광 등 다각화된 응용 시나리오를 확장했고 민간 항공 동북 지역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국가급 무인 항공 시험 기지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현재 전송 각지에서 문학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과 업태 혁신, 테마 료행 로선을 육성함으로써 경치 구경 관광에서 몰입형 료행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발전 경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서홍 고택은 호랑구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입니다. 고택 안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호란하전에 묘사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마법 같은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올해 서홍 고택에는 서홍 작품 테마 전시관과 서홍 테마 친필 전시가 새로 마련됐고 정원에는 AI 애니메이션 증강현실 인증 포인트도 설치돼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호란하전의 AI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홍 고택은 무료 고양이 카페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고택에서 약 30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구조해 키우면서 고풍스러운 오래된 저택에 힐링이 되는 생활의 정취가 더해졌습니다. 이는 이곳의 새로운 인기 비결이 됐습니다. 서술 플랫폼에서 서홍 고택의 고양이 관련 주제의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각지에서는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문화로 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할빈시는 명작을 따라 료행 떠나자 이벤트를 출시했습니다. 어둠이 깃든 할빈 등 문학 IP를 중심으로 몰입형 극장 공연과 역할 인증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목단강시 횡도하자 유호산 영화 촬영지는 림의 설은 원작의 줄거리를 밀접하게 반영해 복고풍 의상을 입고 거리를 거닐며 읽는 곳에서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체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북극 마카에서는 얼구나하강의 오른쪽 이슥, 북극촌 동화 등 우수한 문학 작품의 인기를 활용해 최북단 테마의 우체국에 북

극 동화 서점을 새롭게 추가하고 일련의 문화 창의 상품을 개발해 경계를 넘나드는 용합으로 최북단 문화를 재미있게 즐기도록 했습니다. 삼림 피복률이 83.8%에 달하는 이춘은 올해 숲속 체류 및 건강 요양 관광을 내세우며 우수

0: 다섯 가지 호흡법과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함께 어우러져 마치 숲과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구봉산 양심곡 관광지는 올해 새롭게 리마 특산물 채집 구역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시오갈피, 오미사, 룡지버섯을 직접 채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이춘은 유휴 부지들을 재활용해 낡은 림장 부지를 꽃밭으로 둘러싸인 웰니스 민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각 건강 휴양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전문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이춘의 여름철 온라인 관광 소비 금액은 전분기 대비 330% 증가했으며 숲속 건강 휴양 료행 관련 검색어 인기는 전국 도시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6 할빈 마라톤이 9월 13일 개최됩니다. 3만 명의 리너가 할빈 음악 회랑을 출발해 양명탄 대교, 할빈 대교군, 성화강 습지를 거쳐 태양도에 위치한 결승선까지 달리게 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공식 IP 마스코트인 파오파오를 공개했습니다. 청화대학 미술학원 사생팀이 디자인한 이 마스코트는 대서흥알령 숲속의 요정인 노루를 모티브로 해 마라톤이 지닌 자기 도전, 한계 초월, 불굴의 의지, 포기를 모르는 정신적 핵심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런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심의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이라지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3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지가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 너머에서 선성상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1: 형. 공인들이 다 나갔어.
2: 뭐라고? 다시 말해봐.
1: 진심이 공인들을 몽땅 빼돌렸어.
2: 딱 지키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3: 왜 그래?
2: 진심이가 공인들을 몽땅 빼돌렸대요. 제가 인첨 가봐야겠습니다.
3: 그래 가봐. 그래, 저 목지야.
4: 내 힘으로 도저히 못 받겠어.
0: 봉선생이 공장 상황을 보고하며 선성상과 함께 건물을 나서고 있다.
5: 한의사한테 알렸어요?
4: 봉공장에서 막 돌아와 보니 공인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일이 터졌다 했지.
0: 조리문 앞에는 진심을 따라가지 않고 남은 10명 남짓한 노동자들이 서 있는다. 한목지의 차가 건물 앞에 와서 멈춰서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한다.
5: 한의사가 왔어. 형, 큰일 나.
2: 진심이
5: 가버렸어.
2: 리지민은?
5: 둘이 짜고 공인들을 멍땅 데리고 갔어.
2: 미친년 뭐 하자는 거야?
0: 선성상의 말을 듣는 한목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추지 못한 채 휴대폰을 꺼내 진심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전화는 시종 걸리지 않는다. 이를 본 봉선생이 다시 입을 연다.
4: 한의사, 여기 있는 공인들의 말로는 진심이가 공장을 차렸답니다. 노임 단가도 우리보다 8원이나 더 주고 잔금도 10%나 더 높답니다. 그래서
2: 유가 말이 맞았어.
0: 입을 앙다물던 한목지가 차 운전 좌석으로 향하자 선송상과 풍선생도 부랴부랴 차에 오른다.
5: 갑시다.
0: 이 시각 한목지 몰래 리덕 공장의 노동자들을 다 데리고 간 진심은 계획했던 대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장 간부들을 모여놓고 간단한 개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6: 심심냉차 공장은 오늘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다들 앉으세요. 우리 심심 회사는 앞으로 다른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클 거고요. 생산 라인도 더 선진적일 겁니다. 우리 회사 앞날은 더욱 휘황찬란할 겁니다.
0: 진심이 한창 격동된 심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조립문이 벌컥 열리며 한목지와 선성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2: 배신자! 비련한 인간! 쥐새끼처럼 남의 회사 갉아먹고 참 뻔뻔스럽군.
6: 한목지, 오늘은 우리 회사가 오픈하는 경사스런 날이에요.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하시죠.
2: 나중에 하라고? 뻔뻔한 인간과는 말이 필요 없어!
0: 선성상이 쏘아붙이자 진심이 곁에 서있던 리지비가 나선다.
2: 넌 빠져! 경비!
7: 헛! 경비까지 두셨네?
2: 경비! 빨리! 당장 이 사람들 내보내!
7: 건드리기만 해봐!
6: 한목지! 서람 피우면 경찰 부르겠어요!
2: 진심이, 너만 나갈 거지? 왜 공인들까지 데리고 왔어? 이 사람들은 한 집의 가장들이야. 너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
6: 한목지, 지금 제 한몸 건사하기도 바쁠 텐데 누굴 가르치려 들어요?
2: 너 지금 판매 능력을 믿고 우쭐하는데 처방과 기술이 없인 빈 껍데기일 뿐이야.
6: 누가 그래요? 처방이 없다고. 나한테도 다 있어요. 당신한테 없는 것까지도요. 한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심심해 사는 앞으로 냉차업계의 고마워.

0: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앉아요. 시장 경쟁은 이렇게 잔혹합니다. 이만한 건 약과입니다. 여러분 시름 놓으세요. 제가 한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회사 내 모든 직원들과 일일이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힘을 합쳐 심심회사를 더 단단하게, 더 크게 키웁시다.
1: 회사로 돌아온 한목진은 곧바로 변호사를 불러 진심의 심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준비를 한다.
2: 오 변호사, 이 변호사의 말 심심회사에 전해주십시오.
1: 그토록 믿었던 진심이한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한목진은 치밀어 오르는 격부를 도저히 억누를 길 없다.
3: 한 회장님, 회장님 적극성을 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세란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2: 우리가 소송에서 질까 봐 그럽니까?
3: 심심회사서 공인들은 물론 기술까지 다 박았습니다. 근데 법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첫째, 공인들은 자원적으로 갔고, 둘째, 저하고도 말했지 않습니까? 처방은 아직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래서 말인데요, 이 소송에서 이긴다는 담보는 못하겠습니다.
4: 무조건 이겨야 돼요!
5: 정의는 반드시 사악을 누를 겁니다.
3: 네, 좋습니다.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2: 예.
1: 리덕 회사의 변호사로부터 변호사함을 전달받은 진심은 경제적으로 자신의 뒷심이 되어주고 있는 크루스를 찾아온다.
6: 아, 커피 드세요.
0: 고마워요.
6: 아니에요. 그 한목지란 사람 진심 실 귀찮게 하진 않아요?
0: 오늘 그 일 때문에 왔어요.
6: 우리 서로에게 리득이 되는 일이니 한번 잘 덜어내볼 필요가 있어요.
0: 근데 말이에요, 한목지가 저를 기소했어요.
6: 네? 기소했다고요? 제 투자에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0: 크루스 선생 걱정 말아요. 리덕 회사 내막을 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리덕 회사 부사장이 되면서부터 회사의 명줄은 제가 잡고 있어요. 리덕을 일찍 떠나지 못한 것도 한목지한테 보답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지금은 리익이 걸린 일이라 떠날 수밖에 없어요.
6: 그런데 기소했다면서요?
0: 걱정 말아요. 승산 없는 싸움 안 해요.
6: 무슨 묘안이라도 있어요?
0: 그럼요. 한목진은 파워가 있는 반면 단점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보호할 줄 몰라요. 리덕 냉차 처방을 아직 등록 안 했어요.
6: 뭐요? 제품 특허 신청을 여지껏 안 했다고요?
1: 소송은 원고나 피고량 증거도에게 힘들고 시끄러운 일이란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잔뜩 긴장하던 크루스는 진심의 신심 가득 찬 말에 다소 시름을 놓는다. 집으로 돌아온 한목지가 거실의 자탁에 법률책들을 가득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 진혜화가 사발에 국을 떠들고 한목지한테로 다가온다.
7: 목지야, 엄마가 국 끓였어. 어서 마셔.
2: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거기 둬요.
7: 애도 참, 왜 그래?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와서는, 어? 목지야.
2: 어머니, 이번엔 진짜 망했습니다.
7: 어머, 아니, 아버지도 며칠 전에 그러셨는데 너한테 물어보려다가 네가 하도 밥이 돌아져서 깜빡했어.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2: 아닙니다.
7: 혹시 육아 때문에?
2: 아닙니다.
7: 그럼 회사 일이야?
2: 묻지 마세요. 엄마까지 골치 아플 테니. 자야겠네요.
1: 한목진은 진혜화의 물음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 뒷모습을 걱정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던 진혜화는

0: 갑자기 생각난 듯 한목지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1: 자, 목지야. 며칠 전에 요가가 왔다 가면서 편지를 주고 갔는데 내가 깜빡했다. 가져올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러더라. 어디 봐봐.
2: 응. 알았습니다. 그만 쉬세요.
1: 응. 국 마셔.
2: 네.
0: 진혜화가 서류 봉투를 넘겨주고 방으로 들어가자 한목진은 다시 차탁을 마주하고 앉아

0: 제품 특허 증명서가 나타난다. 족을 고비를 헤매던 한 잼나피. 밝은 빛이 비쳐든 순간이다. 제품 특허 증명서를 손에 든 한목지가 격동된 표정을 금치 못하며 봉투 안에서 다른 종이장을 꺼내든다. 익숙한 육아의 빌체가 한눈에 안겨온다.
1: 목지야, 내가 바쁜 거 알아. 그래서 이사하면서 안 알렸어. 내가 있기에 리덕의 미래가 더 밝을 거야. 하지만 경쟁이 심하니 절대 방심하지 마. 새 처방을 연구 제조해서 특허 신청을 해놨어. 특허 신청 잘 건사해. 필경은 우리 둘의 자식이잖아. 고작 냉차가 너의 꿈이 아닌 걸 알아. 그냥 우리 성장의 증거라고 해두자. 난 그냥 심수해줄 테니까 시간이 되면 얼굴도 보고 얘기도 나누자. 자주 연락해, 유가.
0: 편지를 읽고 나서 고개를 든 한목재 두 눈엔 눈.

0: 오늘도 방송국으로 출근한 요가는 마이크 앞에 마주 앉는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한편 회사 경비실. 허용은 물 한 잔을 따라가지고 요가의 방송을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리 씨한테로 다가간다.
1: 뭘 드세요?
2: 네? 네. 힐링 타임이요. 사회에서 좀 말 이렇게 잘하지?
3: 옷 갈 때면 제 채까지 다 태워버려요.
1: 그래?
3: 매번 맞고 난 후엔 전 학생들 앞에 나설 면목이 없어요.
4: 지금 듣고 있어요?
2: 네, 듣고 있어요. 근데 남편분이 왜 자꾸 때리죠?
4: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요. 매번 때리고 나선 사과해요. 날 이럴까봐 그런데요. 자기가 갑자기 기우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2: 듣고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5: 제 친구랑 사연이 비슷하네요.
0: 방송에 귀를 기울이던 호영은 자신의 경력을 얘기하는 듯한 요가의 목소리에 저도 몰래 끌린 듯 리 씨의 곁에 다가가 방송을 듣는다.
1: 여자, 저쪽으로 와서.
4: 어떡하면 좋아요?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안 해줘요.
5: 대화가 가능하면 그래도 대화로 풀길 바래요. 물론
2: 기회를 잘 봐서요. 사람마다 출신 배경과 가정 환경이 다르죠.

0: 진지하게 들어봐요. 남편의 고충을 들어보세요. 문제의 발단이 뭔지를. 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1: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 사랑은 용감한 자의 게임이거든요.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해볼게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1: 계속하겠습니다. 요가의 네 한마디를 내놓지 않고 들으려는 듯 도정신에 앉아있는 리씨와 호용은 청취자의 사연과 육아의 위로를 들으며 조마금 생각에 잠긴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잠깐 레시바를 벗고 손으로 턱을 고인 육아도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한편 한목재에게 제품 전매 특허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진심은 도움을 구하고자 그루스의 사무실로 찾아온다. 그루스는 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생각에 잠겨있다.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던 진심이 먼저 입을 연다.
2: 그루스 선생, 이 일을... 나 정말 몰랐어요. 전매 특허가 있는 줄을. 이건 너무 의외예요. 그루스 선생, 도와줘요. 우리 둘에게 다리 득이 된다면서요.
3: 진심 씨, 이미 늦었어요.
2: 왜요?
3: 왜냐고? 날 속였으니까.
1: 그루소의 말에 진심은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토해낸다. 진심이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생산이 지체돼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게 된 한목지와 선성상은 모든 거래처에 일일이 전화로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약속한다.
4: 회사에 문제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납품은 어렵습니다. 걱정 마세요.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형, 지금 밖에 도매상들이 때려 몰려와 물건 덕쳐갔는데 우린 일꾼들은 없고

0: 회사에 연이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니? 진심이 왜 하필이면 COP 땅을 낙찰받자마자 회사를 뜬 걸까? 도리대로 말하면 회사가 새롭게 전환하는 시기고 전망도 밝은데 이런 때 배신할 필요는 없잖아.
1: 진심이의 야심이 어디 한두 날 일이오?
0: 배신을 한다 쳐도 회사 차리려면 큰돈이 들 텐데 건물을 짓고 생산 라인을 사들이자면 거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그리고 우리 첫 번째 COP 기획서를 보고 투자 측 대표 크루스가 아주 만족했거든. 근데 왜 두 번째 협상 시 갑자기 거절했지?
1: 우리 회사의 신용을 흠잡는다면서?
0: 알아봤더니 CCI가 거래처에 대한 심사 비준에 확실히 이런 조항이 있어. 근데 우리 경우는 달라. 신용이 바닥칠 정도는 아니야.
1: 이상하네.
2: 드라마 인생향연 9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4번째 시간입니다. 진심이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생산이 지체돼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게 된 한묵지와 선성상은 모든 거래처에 일일이 전화로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약속한다.
1: 회사에 문제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납품은 어렵습니다. 걱정 마세요.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형, 지금 밖에 도매상들이 때려 몰려와 물건 덕쳐갔는데 우린 일꾼들은 없고 어떡하오?
1: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진 근원이 뭔가를 찾는 중이야.
2: 생각할 게 뭐 있어?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지. 그나마 유관우님이 경계했으니 망정이지. 아닌 그 꼬뱀한테 진작에 당했을 거요.
1: 진심이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어.
2: 형, 당하고도 아직 모르겠어? 진심이 손에 아직 랭자 처방이 없으니 우리 이 틈에 빨리 공인들을 데려오겨.
1: 성상아, 회사에 연이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니? 진심이 왜 하필이면 COP 땅을 낙찰받자마자 회사를 뜬 걸까? 도리대로 말하면 회사가 새롭게 전환하는 시기고 전망도 밝은데 이런 때 배신할 필요는 없잖아.
2: 진심이의 야심이 어디 한두 날 일이오?
1: 배신을 한다 쳐도 회사 차리려면 큰 돈이 들 텐데 건물을 짓고 생산 라인을 사들이자면 거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그리고 우리 첫 번째 COP 기획서를 보고 투자 측 대표 크루스가 아주 만족했거든. 근데 왜 두 번째 협상 시 갑자기 거절했지?
2: 우리 회사의 신용을 흠잡는다면서.
1: 알아봤더니 CCI가 거래처에 대한 심사 비준에 확실히 이런 조항이 있어. 근데 우리 경우는 달라. 신용이 바닥칠 정도는 아니야.
2: 이상하네. 크루스가 우릴 겨냥할 필요는 없을 텐데.
1: 그가 말하는 신용이라는 게 우리와 홍보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말하는데 우리가 좋게 처리했잖아. 게다가 신용이고 뭐고 하는 것도 크루스가 제기했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아. 내막을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의심스러운 건

0: 우리가 COP당을 경쟁 입찰할 때 미친 듯이 우리랑 쟁탈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CCI의 자회사였어.
1: 그렇다면 실력이 막강한 CCI가 왜 우리가 락차를 받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의 기획서가 그들 손에 있으니 그 땅의 가격을 알 거지 않소?
0: 지금 보면 가격을 올리느라 수작을 부린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

0: 지었어요. 성황이 되었다고요. 리덕에서 처방을 가져가래.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생산을 못하면 로임도 못 줘요. 나 어떡해요? 게다가 크루스 쪽에서 목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배상금은 또 어떡해요?
1: 지즈비, 너무 섣부리지 마. 무슨 일이나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거요.
0: 난 지금 죽어버리고 싶어요, 알아요?
2: 리즈비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며 진심을 위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목재 목소리가 들려온다.
3: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진심이가 죽으면 안 되지.
2: 사무실에 들어서는 한목지를 발견한 진심이 눈물을 훔친다.
1: 그럼 이야기를 해요.
2: 먼저 자리를 뜬 리지비는 사무실을 나가 멀리 가지 않고 문 뒤에 서서 한목지와 진심의 대화를 엿듣는다.
0: 여긴 왜 왔어요? 지금 내 거를 보니 깨고서 하죠.
3: 날 그렇게 한심한 놈으로 보지 마. 크루스와의 거래가 안 끝난 이상 그가 진심을 죽게 놔두지 않을 거요. 진심의 내막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이렇게 큰 공장을 차릴 돈이 없을 텐데.
0: 크루스랑 거래한 적 없어요. 투자는 R 회사 에비크 선생이 했어요.
3: R 회사는

0: 알거지가 되는 게 무섭진 않지만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게 더 무섭소.
1: 제 본심이 아니에요. 크루스가 돈을 대주면서 심심해사를 차리라고 했어요.
0: 왜 크루스랑 손잡고 날기만 했소?
1: 기만할 생각 없었어요.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공장을 차리는데 투자하겠다고요. 큰 유혹이었죠. 회사를 차리는 게 제 야망이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어쨌든 리덕은 부동산 쪽으로 나갈 거고 전망이 밝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크루스는 목지 씨가 땅을 손에 놓는데도 비전이 없을 거라 했어요.
0: 크루스는 왜 날 죽이려고?
1: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2: 한참 진심을 바라보던 한목지가 결심을 내린 듯 입을 연다.
0: 진심이, 난 오늘 거래하러 왔소.
1: 거래요?
0: 맞소. 리덕과 특허를 넘기겠소.
1: 저한테요? 왜요?
0: 리덕이 세계하려면 시간이 필요. 근데 난 그럴 시간이 없어. 토지 배상금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 그리고 신용 잃기 싫소.
1: 근데 이해 안 돼요. 딴 사람한테 넘겨도 되잖아요. 난 목지 씨한테 죄인인데 왜 저한테 넘기려 해요?
0: 솔직히 말해서 진심이한테 거는 기대가 크오. 난 진심이가 배은망덕한 소환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오. 필경은 같이 일한 세월이 있고 진심의 능력을 인정하오. 리덕을 넘겨받으면 직원들을 잘 챙기기 바라오.
2: 졸곤 문 뒤에 서서 한목지와 진심의 대화를 엿듣던 뒤집이가 조용히 자리를 든다.
1: 걱정 말아요. 직원들한테도 잘하고 회사도 잘 키울게요.
0: 말이 앞서지 마오. 정작 돈을 보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요. 알아서 하오.

0: 책상에 한목지를 찾았다.
1: 뭐라고요? 묵지씨? 묵지씨 찾았다고요? 왜 말 안 했어요?
2: 말해주고 싶었는데 루시가 그를 만나면 루시가 충격받을까봐 그랬어요.
1: 충격이라뇨? 무슨 말이에요?
0: 사조나, 내가 크루스더라 말하지 말라고 했다. 사조나, 앉아. 앉아서 들어.
1: 묵지씨, 대체 지금 어디 있어요? 오늘 만나야겠어요.
0: 사조나, 사람을 찾았으니 오늘이 아니라도 만날 수 있어.
1: 아니요, 오늘 꼭 만나야겠어요.
0: 사조나, 내 말 들어봐라. 지금의 한묵지는 네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묵지가 아니다. 내 생각엔 묵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굴 만나봤으면 한다. 이 사람이 한묵지에 대해 잘 알거든.
3: 한묵지의 덕분에 안정을 되찾은 진심은 다시 회사 일에 전념한다. 허나 한편으로는 크루스와 한 약속 때문에 시종 마음이 변치 못한 진심은 자신의 고충을 리지비에게 털어놓는다.
4: 지비씨.
5: 어.
4: 오늘 수고 좀 해줘요. 내일 인수인계 사전 준비를 해줘요. 공인들 인원수라든지 설비 설치라든지 모든 준비를 내일 오전 8시 전에 끝내야 돼요.
5: 알았어. 걱정 마.
4: 수고 좀 해줘요. 지비씨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5: 건강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은가. 그래도 자신한테 너무 압력 주지 마.
4: 몰라서 그래요. 크루스가 날 몰아붙여요. 내가 CCI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려운 제안을 했어요.
5: 또 무슨 제안을?
4: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 한묵지의 악행을 말하래요. 안 그럼 난 CCI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알잖아요. 이 기회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 발전에 유리하다는 걸요.
5: 악행? 한 회장의 악행이 어디 있어? 이번에 우리한테 회사를 안 넘겼으면 우리 망했을 거요. 양도비 천만 원도 많은 게 아니오. 진심이 한 회장이 우리한테 잘해줬어. 배은망덕같이 하면 안 돼요.
4: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이 타잖아요. 공인들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든든한 배경도 있어야 되는데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3: 진심과 리지비가 한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크루스가 리소당과 종사조를 안내해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4: 크루스 선생,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6: 반가워요.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은 저희의 CCI 그룹 최고 경영자 리소당 선생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전화 많이 들었습니다.
6: 이분은 아세아 쪽 책임자 루시 아가씨입니다.
4: 루시 아가씨 반가워요.
7: 반가워요.
4: 앉으세요.
0: 자. 알았어.
6: 자,
0: 고맙소.
4: 지비씨 공장 쪽 일 좀 봐줘요. 리 선생님, 아가씨 마실 거 뭐 드릴까요? 커피 괜찮겠어요?
0: 아니 괜찮소. 진 아가씨 신경 쓸 것도 없어.
3: 리소당내가 진심과 마주 앉는다.
0: 진 아가씨, 크루스한테서 들으려니 우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소. 오늘 온 건 리덕 회사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왔어.
4: 전에 리덕 회사 부사장직을 맡았었어요. 리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압니다. 회장이신 한목지까지도요.
7: 진심씨, 한목지를 잘 아나요?
3: 종사존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진심에게 질문을 던진다. 진심이 리소당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데 리소당이 굳은 표정으로 진심에게 강력한 눈빛을 보낸다. 그 눈빛을 마주친 진심이 결심한 듯 입을 연다.
4: 한묵지는 한묵지는 심수 대거리 장사계에서 이름이 있어요. 후에는 또 냉차 공장을 세워 이름을 날렸고요. 그 업계에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묵지는

0: 지혜롭고 파워도 있어요. 게다가 의리도 있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유가라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세운 공장을 팔아버렸어요. 지금 공장엔 직원이 몇 명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리덕을 떠난 원인이죠.
1: 얼굴 표정이 흐려진 채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종사손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0: 저 미안한데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2: 루시!
1: 그루스가 종사조를 쫓아나가자 리소당도 자리에서 일어선다.
3: 저기 진심씨.
0: 네.
3: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게요. 다음에 또 얘기하게요.
0: 네, 그러죠.
1: 리소당을 바래고 난 진심이 벽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쉰다. 리익 앞에서 량심을 어기고 원치 않은 발언을 선택한 그의 얼굴에 괴로운 표정이 비낀다. 이 시각 육아는 변함없이 마이크를 마주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방송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같은 시각 경비실 소파에 앉은 호용이 라디오를 켜고 방송을 듣고 있다.
4: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올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1: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호용이 전화기를 댄다.
4: 자, 그럼 전화 받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무슨 고민 있으시죠?
6: 저기 친구를 대신에 감사드립니다.
5: 어떤 사연인지 말씀하세요.
6: 제 친구가 지난번에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는 방송 사연을 들었는데요. 친구의 사연도 방송 사연과 아주 비슷하답니다.
1: 드라마 인생 향연 9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었어.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2: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우리성 벼와 대두, 옥수수 등 3대 곡물 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성 각지에서 가을 수확 준비로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환그룹 군천 농장에서는 고정익 항공기가 맑은 날씨를 이용해 대규모 항공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리 시기에 병충해 예방 및 조기 성숙 촉진과 달리 드론은 벼의 황숙기 단계 생장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수확을 위한 정보 지도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며 향후 한 달간의 기상 상황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농경지의 작물을 먼저 수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경지 순찰 시스템은 이미 전성 177개 스마트 농장에 보급됐습니다. 올가을 수확 준비에는 현대화된 지능형 장비가 각지 농경지에 널리 적용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며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불리한 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고 량호한 토양, 종자, 기술, 방법, 시스템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증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전송 각지 농가의 과학적 수확을 더 세밀하게 지도하기 위해 900여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기상 및 작물 생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각 농경지의 특성에 맞춘 가을 수확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대련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야외 이동식 결빙 풍동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전 해당 풍동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공기력학, 인공지능, 결빙, 시흥 분야 전문가들이 집결해 조공경제의 특화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전문가와 학자, 기업 관계자들은 덕도공항에서 오대련지 야외 이동식 결빙 풍동시설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해당 설비는 겨울철 자연 좋은 환경을 활용해 항공기 결빙 비행 상황을 모의 실험할 수 있으며 C-909 항공기 한랭지 적응 비행 시험 및 국산 대형 항공기 엔진 등 핵심 장비의 결빙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좋은 자원은 오대련지 조공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대련지는 대형 항공기 결빙 안전 공동 연구실 시험 기지를 조성했으며 다수의 훈련기 실습 비행 로선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저공 플러스 비상 대응, 저공 플러스 문화 관광 등 다각화된 응용 시나리오를 확정했고 민간 항공 동북 지역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국가급 무인 항공 시험 기지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현재 전송 각지에서 문학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 관광 상품과 업태 혁신, 테마 료행 로선을 육성함으로써 경치 구경 관광에서 몰입형 료행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문화 관광 발전 경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서홍 고택은 호랑구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입니다. 고택 안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호란하전에 묘사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마법 같은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올해 서홍 고택에는 서홍 작품 테마 전시관과 서홍 테마 친필 전시가 새로 마련됐고 정원에는 AI 애니메이션 증강현실 인증 포인트도 설치돼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호란하전의 AI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홍 고택은 무료 고양이 카페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고택에서 약 30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구조해 키우면서 고풍스러운 오래된 저택에 힐링이 되는 생활의 정취가 더해졌습니다. 이는 이곳의 새로운 인기 비결이 됐습니다. 서술 플랫폼에서 서홍 고택의 고양이 관련 주제의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각지에서는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문화로 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할빈시는 명작을 따라 료행 떠나자 이벤트를 출시했습니다. 어둠이 깃든 할빈 등 문학 IP를 중심으로 몰입형 극장 공연과 역할 인증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목단강시 횡도 유호산 영화 촬영지는 림의 설은 원작의 줄거리를 밀접하게 반영해 복고풍 의상을 입고 거리를 거닐며 읽는 곳에서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체험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북극 마카에서는 얼구나하강의 오른쪽 기슭, 북극천 동화 등 우수한 문학 작품의 인기를 활용해 최북단 테마의 우체국에 동화 서점을 새롭게 추가하고 일련의 문화 창의 상품을 개발해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으로 최북단 문화를 재미있게 즐기도록 했습니다. 삼림 피복률이 13.8%에 달하는 이춘은 올해 숲속 체류 및 건강 요양 관광을 내세우며 우수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2026년 여름철 가장 빠르게 인기를 끌었던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숲속 치유 프로그램은 수관층 호흡법, 산림 공명 호흡법, 트레킹 리듬 호흡법 등 다섯 가지 호흡법과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함께 어우러져 마치 숲과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구봉산 양심곡 관광지는 올해 새롭게 리마 특산물 채집 구역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시오갈피, 오미사, 령지버섯을 직접 채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이춘은 유휴 부지들을 재활용해 낡은 림장 부지를 곧발로 쌓인 웰니스 민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각 건강 휴양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전문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이춘의 여름철 온라인 관광 소비 금액은 전분기 대비 330% 증가했으며 숲속 건강 휴양 료향 관련 검색어 인기는 전국 도시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6 달리게 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공식 IP 마스코트인 파오파오를 공개했습니다. 청화대학 미술학원 사생팀이 디자인한 이 마스코트는 대서흥합 속의 요정인 노루를 모티브로 해 마라톤이 지닌 자기 도전, 한계 초월, 불굴의 의지, 포기를 모르는 정신적 핵심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입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심의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절벽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보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0: 곽상이 집안에 들어서자 허리허리한 여자의 뒷모습이 안겨왔다. 그 여자는 토실토실하고 감실감실한 팔을 드러내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다.
1: 얘야, 꾀보가 왔다.
0: 곽상이 왔다는 소리에 그 여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우며 깔깔 웃었다. 그녀가 얼굴을 쳐드는 것을 보고 곽상은 자기의 소꿉 친구 양설을 알아봤다.
2: 아니, 양설이도 돌아왔구만.
3: 동무가 집에 오는데 나라고 못 오겠어요.
2: 하긴 그렇구만. 아, 그런데 위생병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만.
3: 왜요?
2: 모두들 보십시오. 위생병은 집에 오자마자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3: 위생병이 어쨌단 말인가요? 연장 어른보다 한급 낮아 보이는가요?
2: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집에 오자마자 머리부터 감으니 위생병이 다르다는 말이지.
3: 아직도 날 어린애 취급하는 건 아니고?
2: 어린애라니, 이젠 어엿한 전사인데.
3: 그 말은 그만두고 우리 한번 키를 재봐요.
2: 아니,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린데.
3: 잔말 말고, 자, 여기 서봐요.
0: 양설은 곽상의 팔을 당겨 둘이 나란히 섰다. 곽상은 몸은 다부졌지만 키는 양설보다 작았다.
3: 자, 모두들 봐요. 내가 보다 더 크죠?
2: 아니.
0: 한쪽에서 재미있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설의 아버지와 이웃집의 호론이
4: 못했지.
1: 아니요, 저 애가 뭘 먹고 자라고? 내가 더 나이에 뭘 먹고 자랐어요? 당신은 날 데려다 우상만 시켜놓고는. 난 당신에게 시집 와서 멜대와 강주리에 눌려오다 보니 길을 펴지 못했지요.
3: 어머니, 나도 부대에서 공밥을 먹지 않았어요. 행군할 때면 부상병에 짐을 메주기도 하고 전투 때면 부상병들을 업어나르기도 했어요. 그 동무들은 120-30근씩 잘 되는 동무들이죠. 그래도 난 그들을 힘들지 않게 업고 다녔어요. 어머님 그래 부상병들을 업어날라본 적이 있어요?
1: 응?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아무리 어째도 너희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나의 지휘를 받은 병사들이란 말이다. 이봐요, 이봐. 이럴 때 엄마는 또 혁명 경력을 내시오네.
2: 아, 그렇다고 큰어머니만 나무래서는 안 되지. 경력이 오랜 분들의 목구멍에는 간지럼을 잘 타는 뼈마디가 하나씩 있는데 이럴 때 몇 마디씩 하지 않으면 목구멍이 간질간질 견디지 못하는 법이거든.
1: 아니, 아니. 얘들이 왜 이 늙은 것을 골탕 먹이려 들어?
2: 아, 왜 큰 어머니를 골탕 먹이겠습니까?
1: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오늘 서리가 집에 왔으니 이만큼 참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혼날 줄 알아?

0: 양설이 머리를 숙였을 때 이웃집 김사 아주머니는 그의 목에 누에만한 상처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다.
1: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0: 어디가 잘못됐는데?
2: 이거요?
1: 그래요. 여기 커다란 자국이 나 있어요.
2: 벌레가 물어뜯은 자리예요.
0: 예. 너 이 애매 속이를 들지 말어. 이건 분명 상처 자국이야.
2: 정말이에요. 이건 벌레한테 물린 자리예요.
3: 그러므로 양설의 말을 거짓 듣지 마십시오. 그건 정에 맞은 자리입니다.

0: 내가 잘못 봤을 리 없지. 내가 전사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다고.
1: 벌레가 맞죠?
0: 아직도 벌레가 물었다고 우기는 거야?
1: 네. 벌레는 벌레인데 쇠벌레예요.
0: 요왕 그만. 그럼 그렇다고 편지에다 말이나 할 거지.
1: 어머니도 참. 그러면 어머니가 밤낮 걱정하다가 병이 나면 어쩌려고요.
2: 큰어머니는 자홍색을 띤 상처 자국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측은한 생각이 들어 속이 온짠해졌다.
0: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기술 초풍이라도 할 것처럼.
1: 어머니한테 알릴게요.
0: 예, 너 어쩌다 집에 왔는데 뭘 못 깨는지 말해봐라.
1: 난 그저 수수가루 지심에다 쇠천어를 싸먹는 게 제일인데.
3: 그래, 뭐니 뭐니 해도 제 고상 물맛이 제일이라더니 그 말이 과연 틀리지 않지. 저 애는 집을 떠난 지 여러 해 됐지만 아직도 고향의 음식 맛을 잊지 않고 있군.
1: 네, 참 이상해요. 난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수수가루 지짐에 쇠천어를 싸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너무 배고프고 지쳐서 밖에서 자다가도 수수가루 지짐에다 쇠천어를 싸먹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0: 근데 오늘은 쇠천어가 없으니 내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구나.
1: 쇠천어가 없어도 돼요. 그냥 수수가루 지짐에다 대파를 싸먹어도 돼요.
0: 그래? 그럼 내 얼른 수수가루 지짐을 구워줄게.
2: 이때 흐르수 노인이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양설 쪽으로 다가앉았다.
3: 아, 그 밖에도 내가 즐겨 먹는 게 또 있는데. 아이고, 한 발 늦게 오다 보니 먹을 수 없게 됐구나.
1: 네? 그게 뭔데요?
3: 참다.
1: 참해요?
3: 그래, 내가 사가놈의 집에서 원두쟁이 노릇을 할 때 네가 참외를 도적질 해먹던 일을 잊었느냐?
1: 내가 도적질하는 걸 언제 봤어요?
3: 난 참외밭에서 네가 신던 꽃신을 준 적이 있지.
1: 난 그래도 모르는 줄로만 알았어요. 큰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 어머니가 시켜서 한 노릇이에요.
0: 얘가 생사람 잡네. 내가 언제 너더러 자매를 도둑질하라고 시켰냐?
1: 어머니는 잊은 모양이군요.
0: 내가 뭘?
1: 그 요키용 동무가 우리 집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을 때 포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죠?
0: 그런 일이 있지. 아, 그런데 남대없이 자매는 또 뭐냐?
1: 어머니는 포도 사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와서 참외나 몇 개 뜯어오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0: 내가 그랬던가?
1: 그래서 난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참외밭에 기어들었죠.

0: 어느덧 시간이 포근하 지났다. 호로수 노인이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
1: 당면한 정씨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2: 당면한 정씨?
1: 그래요. 조선전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요?
2: 아니, 인민군대가 순조롭게 진격하고 있지 않소?
1: 처음에는 그랬지만 요즘 미국 군대가 인천인가 하는 곳에 상륙하여 인민군대의 퇴로를 끊어버렸대요.
0: 고기를 썰고 있던 큰 어머니가 다가와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2: 특무놈들의 요원이 아니요?
1: 요원이 아니에요. 떠나오는 날 상급에서 정세가 긴장해졌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0: 어제 신문에도 났어요. 난 기차에서 인민일보를 사보았어요.
1: 그 신문이 어디에서?
0: 가만 좀 기다려요.
2: 양설은 풍천 가방을 한참 뒤졌으나 신문을 찾지 못했다.
0: 아마도 물건을 정리할 때 신문을 기차에 두고 같아요.
1: 요즘 마을에서 지주놈인 사청제도 신문에서 그런 소식을 봤다는 말이 돌던데.
0: 미국 놈들이 비행기와 군함을 수태 동원했대요. 이현이란 곳은 요충지래요.
3: 그럼 인민군대가 후퇴할 수 있을까?
1: 인천이란 곳이 어디쯤에서?
0: 누가 알아요? 난 이전에 우리나라의 동쪽에 조선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1: 그 놈이 지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2: 그 말에 바깥방에 있던 그지가 한마디 참견했다.
4: 지도를 얻기 힘들 거다. 혹시 중학교에 다니는 사관놈 네 계집애한테 있을지 모르겠지만.
3: 그걸 가져오려무나. 지도요?
1: 그래. 우리가 여기나게 쓸 일이 있어 그래.
3: 알았어요.
1: 하지만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여서는 안 돼.
3: 그래요. 내가 누구라고.
5: 녀석들 참.

0: 에라니가 지도를 가져왔다. 여러 사람은 지도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조선학가를 찬찬히 훑어보다가 드디어 인천을 찾아냈다.
1: 찾았다. 바로 여기 동쪽 바다에 있니?
2: 여기는 조선도의 중간이구만요.
1: 그래, 이렇게 중간으로 치고 들어오니 가운데가 뭉쳐 끊어진 거지.
0: 그럼 인민군들이 들어오자면 얼마나 먼데? 곽상은 성냥가치를 끊어서 비례 잣대로 삼아 인천에서부터 대구까지의 거리를 재여보았다.
1: 천리길이 넘는 것 같습니다.
0: 모두들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방 안은 물 뿌린 듯 조용했다.
3: 인민군대는 절대 놈들한테 소멸되지 않아.
1: 그야 물론이지요.
3: 그런데 전투를 계속하면서 전립대하다가 부상이라도 입으면 어떻게 하나? 그들을 보살펴줄 사람이 있을까?
2: 그렇게 큰 전투를 하자면 그런 준비를 어련히 하지 않았을까?
3: 그러고 보니 요즘 사층제 놈이 개 잡은 포수처럼 우쭐대는 것도 뭔가 알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었구나.
1: 그놈이 또 우쭈가요?
3: 오늘은 신샤벽부터 밭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몸 발치해서 나를 보더니 키득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냐.
1: 그놈도 신문에서가 돌아가는 걸 알았으니 이제 제놈들의 세상이 다시 오는 줄 아는 모양이구만요.
3: 중국 사람들이 밥순이나 얻어먹을까 하니 그놈들이 또 달려드는구나.
0: 곽상은 얼굴빛이 굳어지더니 양설에게 물었다.
1: 부대에서는 별다른 행동이 없었어?
2: 그런 건 전달받지 못했는데요.
1: 나를 바다에만 날겠소?
2: 우리 유생병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몇 년간 부대 생활을 했으면 그런 김새를 잘 줄도 알아야지.
2: 그 토론은 몇 번인가 했어요.
1: 그래서?
2: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동원대회 비슷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1: 그럼 됐어. 꼭 군사행동이 있을 거요.
2: 군사행동이라고요?
1: 그래, 미국군이 조선에 기어들었으니 우리 부대가

0: 내지 않을 수 없어.
1: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어떻게 하긴. 우선 부대로 돌아가야지. 아무튼 난 너는 집에 있을 수 없어.
2: 곽상의 눈에서는 불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그의 가슴은 원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타올랐다.

0: 저녁에 양설은 어머니와 나란히 잠자리에 갔다. 하지만 모녀는 잠을 자지 않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1: 예, 너 받은 사람이 있지?
2: 네?
1: 다 그네가 그런 말기도 하라 모차리니? 신랑가? 신랑가 말이다.
2: 아이, 참, 전 생각도 안 해요.
1: 넌 이 예매를 무엇으로 알고 있냐? 보상을 입고서도 그렇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혼산일도 날 속이고 있으니 말이다.
2: 존나 말을 듣던 참이었어요.
1: 그럼 아예 지금 말해봐, 응?
2: 전 이미 정했어요.
1: 뭐? 정했다고?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2: 육동무예요.
1: 육동무라. 그럼 육희영을 말하는 거냐?
2: 그래요. 지금 끄보반의 영예영장 육희영이에요. 어머니 생각에는 어때요?
1: 글쎄, 그 사람은 인물도 잘 쓰고 똑똑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보니까 어쩐지
2: 왜요?
1: 어쩐지 친구가 아닌 것 같아.

드라마 영웅의 아들, 딸 여섯 번째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덕의 리영민이었습니다.